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0: 가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5: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 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청년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로 직접 만드는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6: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5: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 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 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6: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gu District and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5: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6: Open to any Busan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5: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8: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9: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7: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9: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7: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9: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7: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9: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7: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9: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7: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9: Refuse, reduce.
7: Reuse, recycle,
9: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10: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1: 제가 들어드릴게요.
12: 여기 앉으세요.
1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3: The time is now 12 o'clock.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스탁 인 트래픽 어게인.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0: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청년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로 직접 만드는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6: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5: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 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 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6: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gu District and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5: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6: Open to any Busan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5: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 The time is now 4 o'clock.

0: It's time for some Monday groove because 조태준 is in the house.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니,
1: 하이.
0: 근데 예. 진짜 우리 진짜 예. 닮았어요, 오늘.
1: 어, 예.
0: 우리 가족 같아요.
1: 어, 그러니까.
0: 오, 굿. 소 스마트.
1: 예, 스마트한
0: 느낌.
1: 예. 예
0: 진짜,
1: 맞습니다.
0: 진짜 안경이에요?
1: 예, 진짜 안경.
0: 좀 바꾸자.
1: 아. 어?
0: Let me see your 안경. 아, 이게 진짜 안경 아닌데요? 오, 굿.
1: 예, 어, 예. 바꾸자.
0: 오, 나이스.
1: 네.
0: 근데 these are not real.
1: 네.
0: 아, 그냥 플라스틱?
1: 이거 그거 안경이에요.
0: 패션?
1: 그 보안경. 모니터.
0: 아.
1: 모니터를 보거나 이런 아. 거 할 때 이렇게 차단해 주는 아. 안경이에요.
0: 네. 내 거는 그냥 더러워요. 미안해요.
1: 어, 제 거도 못마치게 더러웠어요. 저 뿌옇지 않았어요.
0: 괜찮아요.
1: 네, 맞아요.
0: 자,
1: 네.
0: This is Monday Groove.
1: 예.
0: 아, 조태준 선생님이 영어 좀 배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yeah. 우리는 중간중간에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So this segment is with our guest TJ 조태준 who is the leader and yeah. the what do you say leader? The main man?
1: Band.
0: The leader of Busan Little. Groove.
1: Yeah.
0: So we're yeah. going to turn TJ into a global star to, well, by giving him some English expressions. And of course, the main reason we're here is because he's going to sing us a song. 여러분, 우리는 영어도 배우는데 우리는 메인, 뭐 좋은 이유 역시 노래 듣고 싶은 거죠.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그거는 제일 큰 선물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So let's get into it. 우리는 시작. 뭐 시작으로부터 공트 있죠. 네. 그래서 해볼까요?
1: 예. Yeah. Wow, 유호가 이 가수들이 다 모이는 대기실인가 봐. 이야, 내 말고도 이 유명한 가수들이 많은가 봐. 오, 저 사람 그 로라 아이가. 와, 오, 저 사람도 되게 유명한데. 야, 막 천지 백갈이네. 와, 좋네.
0: Oh, hi, TJ from Busan Groove, oh. right? Oh, what's up?
1: Oh, what's up? Oh, 왔지. Oh, 뭐 what's up? Oh, put your hands up. 뭐 이래 손을 들라고? Yeah. Oh, 안녕.
0: Did you say put my hands up? No. I mean, like, what's up, TJ? Hey, TJ, what's up? You know,
1: what's up?
0: Yeah.
1: 왔지.
0: What?
1: 아, 내가 뭐라고
0: what?
1: 해야 되지? What's up, man? Yeah, beautiful, Laura. Yeah.
0: 아 재밌네.
1: Yeah.
0: 여기 진짜 잘하시네요.
1: 아니 그 아니 아니에요.
0: He's such a good actor. I love it. What's up? 왔다? 왔지?
1: 아 이거는 평소 때 제 그 자주 있는 일이니까. 잘 모르겠을 때 그냥 답답할 때가 많으니까 영어.
0: 그래서 마음대로 네. 그냥 대답하세요.
1: 네.
0: 아 그냥 그 신경
1: 그냥
0: 쓰지 허그. 마시고.
1: 그냥 허그예요.
0: 어, 허그. 예. 허그. 어, 그래 네. 맞아요. You can use body language. So 네. basically in this skit, you were in the waiting room. Someone greeted you, and that person was me actually. But before we get into that, 혹시 우리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네네. TJ 씨가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네. 자기소개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조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예. 자, 태준 씨.
1: 예. 예.
0: 이제 지금까지 좀 자기소개를 배우셨죠?
1: 네네.
0: 네, 그러면은 영어로 해주세요.
1: 아. 아.
0: 갑자기.
1: Hello, my name is TJ.
0: That's good.
1: Yeah, that's yeah.
0: What is the name of your band?
1: Busan Groove. From Busan Groove.
0: Mm-hmm.
1: Yeah, my name is TJ from Busan Groove. Leader. Yeah.
0: Good.
1: It's okay. Yeah.
0: Yeah. Perfect.
1: Yeah.
0: 근데 웃긴 게 싱어송라이터.
1: 싱어송라이터.
0: 근데 그거는 한국어로 얘기를 했는데 왜 영어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거는 영어인데.
1: 아 그렇구나.
0: 그냥
1: 울렁증
0: 그냥
1: 있어요 제가 영어.
0: 당황스럽네. 너무
1: 네,
0: 미안해요.
1: 그렇죠.
0: 아니, 진짜 잘했어요.
1: 아닙니다.
0: 잘했어요. 네. 자, so in we do this every week 매주 이렇게 월요일 TJ 씨가 진짜 당황스럽게 네. 우리 영어 가르치시는 거예요.
2: 네.
0: So earlier in the skit, you were in the waiting room. Then someone, me, greeted you. Hey, TJ, what's up? So I said that. 그래서 대기실에 있었는데 내가 인사했는데 내가 뭐라고 했어요?
1: What's up?
0: What's up? 근데 무슨 yeah. 말이지?
1: What's up이 뭐 해?
0: 뭐 해?
1: 뭐 이런 건가?
0: 네. What's up은 뭐 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What's up, man? What's up? 그거는 약간 잘 지냈어요?
1: 아,
0: 그런 느낌이에요.
1: 예.
0: 혹시 오랜만에 뭐 다시 만나고 What's up? 뭐 잘 지내셨니? 그리고 뭐 하고 있니? 최근에 별일이 없니? 그런 다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1: 오, 예. How are you? 이 비슷한 거죠.
0: 맞아요.
1: 예.
0: Perfect. Yeah. So you can say what's up pretty much for everything. 근데 완전 informal한 느낌입니다.
1: 아.
0: What's up이라는 거는 친구 사이에 하면 괜찮아요.
1: 예.
0: 예를 들면 선배한테 아 선배는 뭐 친하면 괜찮아요. 근데
1: 교수님.
0: 교수님한테 요 교수님 what's up? No.
1: Oh.
0: No, thank you.
1: Oh, yeah.
0: Don't do that one. 그래서
1: 교수님한테도 좀 공손하게는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0: Oh, how are you?
1: Ah, how are you?
0: Nice to see you.
1: Ah, nice to see you.
0: 아 근데 이게는 항상 그 영어 배우시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Nice to meet you. 근데 nice to meet you 하는 말이 한 번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1: Yeah.
0: Hi, nice to meet you again. 두 번, 세 번, 네 번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아. 처음 뵙겠습니다. Nice to meet you. 똑같은 말입니다.
1: 아.
0: 처음이라서 그래요.
1: 네.
0: 또 하고 싶으면 Nice to see you.
1: Nice to see you.
0: Yeah.
1: 아, 네.
0: Okay, 추가, 보너스.
1: Nice okay. to see you, Laura.
0: Nice to see you
1: yeah,
0: too.
1: Yeah.
0: I like your glasses.
1: 아, me too.
0: Thank you.
1: Yeah. you're like glasses.
0: Yeah. yeah. 그러면은 What's up 하고 뭐 Nice to see you, How are you 그런 거를 다 비슷한 느낌인데 중요한 거는 말하는 것보다 분위기. 그래서 네. 궁금한 거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그 TJ 씨의 뭐 공연 올 때 관람 하러 올 때 관람 맞아요? 그냥 보러 올 때?
1: 보러 올 때.
0: 보러 올 때 뭐라고 해요? Hello. Nice to see you. 뭐 어떻게 인사해요?
1: Hello. Nice to meet you. We are Busan Group. TJM Busan Group.
0: 좋아요.
1: Please enjoy.
0: Please enjoy. 그거는 yeah. 진짜 퍼펙트입니다.
1: 아,
0: 나를 필요 없어요, 이제.
1: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0: 나를 진짜 필요 없어요.
1: Yeah.
0: 아, 근데 갑자기 예를 들면 외국 사람들이 TJ 씨한테 와서
1: 예, 네.
0: Hey TJ. I loved your song. How are you? 당황스럽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대답하세요?
1: How are you? Yeah. Good.
0: Good.
1: I'm good. Yeah. Nice to meet you. 처음 보는 사람이면.
0: 처음 보는 사람이면. 근데 몇
1: 처음
0: 번
1: 보는 사람한테도 good to see you 해도 돼. Nice to see you 해도 돼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0: 맞아요.
1: 아, 네.
0: 맞아요. 네. Nice to meet you는 무조건 처음 보는 사람이고요. Nice to see you는 누구한테?
1: 아하,
0: 누구나 네네. 진짜 상관없어요.
1: 오, 그게 더 좋은 말이네요.
0: 그래서 나 궁금한 거 있어요. 주말에 so at the weekend you did a performance,
1: yeah,
0: right?
1: Yeah.
0: And then also a talk show.
1: 네, 맞아요. 네.
0: 근데 거기 외국인 있었어요?
1: 외국인 my friend 있었어요.
0: 아.
1: 네, 우리 드럼 치는 이바일로. 라는
0: 아.
1: 친구 있었어요.
0: 같이 네. 있었어요.
1: 네, 같이 있었어요.
0: 근데 걔 왜 외국인 없었어요? So apart from your friend, there was no other foreigners? 외국인, 다른 외국인 없었어요?
1: 다른 외국인 있었던 것도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0: 근데 궁금합니다.
1: 네네.
0: 영어도 인사하셨어요? 아니요.
1: 아, 영어 인사는...
0: 영어 인사 안 했어요 그때?
1: 아, 네, 왜 그랬지?
0: 왜 그랬지로?
1: 그러니까.
0: 아이고 TJ 씨.
1: 네.
0: 영어 배우는 이유는 뭐지?
1: 맞아, 써먹어야 돼. 아, 맞아. 내가 이번에 놓쳤네.
0: 아니. 좋아요, 네. 좋아요. 근데 외국인 멤버들도 같이 공연을 하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해요?
1: 근데 뭐라고 하지? 아우, 잘 지냈어요. 한국말로 하는 것 같아요.
0: 아, 진짜로? 네. 그래서 이 외국 사람들은 한국말 할 수 있어요?
1: 외국 사람들은 영어로 하고 저는 한국말로 하고.
0: 역시 글로벌 도시 부산.
1: 네.
0: So you speak Korean, they speak English, but you know what each other are saying.
1: 맞아요. 네.
0: Yeah, that's the thing. We don't really need to speak each other's language. However, okay. 그래서 오늘 TJ 씨 진짜 꼭 배우고 싶은 몇 마디가 있어요?
1: 오늘은 그래서 우리 재수 이렇게 나눴지만 외국인들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nice to meet you 하고 nice to see you 이렇게 아는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한대 했는데 그렇게 조금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좀 배우고 싶어요. 네.
0: 아 그러면 더 조금 더 반갑게
1: 하이보다 좀 더 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0: 하이보다
1: 맞아 하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0: 근데 하이는 진짜 제일 자연스러워요. So you want to know something that's a little bit more warm or friendly than saying hi, but hi is really warm, really friendly, really normal. 그래서 내 생각에는 hi, great to see you.
1: Hi, great to see you. Great to see you. 네.
0: Yeah. 좀 더 신나게 하고 싶다면, oh my gosh, hi. 이렇게 완전 뭐 느낌으로 와, oh my gosh, hi, nice to see you. 이렇게 목소리 톤도 업하고 중요한 거는 네. 말보다 목소리, 뭐 톤,
1: 표정이죠.
0: 소리,
1: 맞아요.
0: 표정이 진짜 중요하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0: 네. 우리는 뭐 부산 사투리 할 때 맛있다 이거 에이. 진짜 이렇게 맛있다. 어느 정도 맛있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와 맛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진짜 맛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1: 예.
0: 그래서 뭐 영어처럼 뭐 그 영어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Hi, great to see you. 그래서
1: Hi, great to see you.
0: Hi, great to see you is perfect.
1: Great to see you.
0: Yeah. 아니면 great to meet you. 근데 자주 만나는 사람이든 아니면 처음 만나는 사람이든 great to see you. Perfect이에요.
1: Great to see you.
0: Yeah. 오케이. 또는 또 있어요? 배우고 싶은 거? 없어요.
1: 네.
0: 빼버릴까? 없어요.
1: 뭐가 있었지?
0: 있으면 알려줄게요. 없으면 괜찮아요.
1: 그러니까 왓썹을 되게 많이 하거든 사람들이. 왓썹 많이 하면 왓썹은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좋아?
0: 네. 어려워요. 사실은 왓썹 하는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만 하는 것 같아요.
1: 네.
0: Hey, what's up? Hey, TJ, what's up? 나는 사실은 나는 몇 살 아줌마라서 내가 왓썹이라고 하면 왜? 무슨 일 있어?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 What's up? 뭐 singer, songwriter 뭐 공연한 것처럼 What's up? 절대는 못할 거예요.
1: 네.
0: 그래서 What's up? 하는 게 Hey, what's up? 대답 Maybe you could just say I'm good, I'm good. How are you? 아니면 I'm good, what's up with you?
1: What's up with What's up? 하면 What's up with you? I'm good. What's up with you?
0: What's up is How are you? So What's up? Oh, how are you? I'm good. What's up with you? I'm good. How are you?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절대 하지 마세요.
1: 네.
0: 그래서 What's up? I'm good. Or I'm great. I'm great.
1: I'm great.
0: Good 하지 말자. Great. I'm great. What's
1: I'm
0: up
1: great.
0: With you?
1: What's up with you?
0: 그래 갈까요?
1: 그렇게 할까요?
0: 좋아요.
1: I'm great. I'm great. What's up with you?
0: Good.
1: Yeah.
0: Good. Okay.
1: I'm 드디어. great. What's up with you?
0: We find the spot. We hit the spot. All right. So, shall we do another 공트? Are you ready?
1: Yeah.
0: Are you ready for it?
1: Yeah.
0: Okay.
1: 하이 뭐야 하이 로라 yeah what's up
0: hey yeah that's me what's up 그래서 what's up with you TJ it's great to see you here
1: yeah great to see you here
0: what's up
1: what's I'm great What's up with you?
0: Nothing much, really. Just here singing a song. Listen, we heard that you have a new song out. Could you sing it for us?
1: Yeah, of course.
0: Awesome. Yeah. 여러분,

0: I love it. 아, 근데 우리 후추님은 와사비라고 누가 물으면 Oh, how do you do, mister? How have you been keeping? 이라고 퀸즈 잉글리시 대답을 아, 근데 그런 말을 누구 진짜 밤티 밤티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누가 그렇게 말하는지 잘 모릅니다. 와사비라고 하면 좀 캐주얼하게 좀 행복하게 자유롭게 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잘 배웠어요.
1: 아 감사해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친근하게 이야기하면 What's up 이제 친근하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표정으로.
0: 네. 네.
1: I'm great.
0: I'm great.
1: What's up with you?
0: Perfect.
1: Yeah.
0: 아 TJ 씨 너무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1: 예, 다음 주 뵙겠습니다.
0: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J. That was Monday Groove. We'll see you again next Monday. Good, good. And then up next, let me play you another song. 17's Oh My.

0: welcome back. Oh, I want to drink a mojito. 모히또 좋아하세요, PD님? 아, 좋아요. 근데 진짜 모히또 마시고 싶어요. 갑자기. It's, you know what? See, when the summer comes, I don't want to work at all. I just want to hang out. So if someone could pay me to just hang out on the beach, that would be top. Top dog, stellar. I would love it. Anyway, we've got work to do here, so let me introduce what's coming up for you in the second half. We've got On the Mic and My Life, My English, followed by Explore Busan with Ange, and then finally wrapping up today's Sunday with the Global Chatter Squad, Haeun and Andrew, bringing their, do I say best selves? I don't know if it's best. Bringing themselves. All three of us bringing ourselves. And the least said about that, the better, I think. All right, but first, let's get into it. This is On the Mic and My Life, My English.
1: Welcome to On the Mic, Made in Busan. 오늘은 부산의 숨은 보석들을 소개하는 라이브 클럽 오방가르드의 정아윤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Hello everyone. I'm Ayun Jung, the co-owner of Avant-Garde, a cultural space located in a KSU area here in Busan. At Avant-Garde, we host live music shows every weekend, featuring not only local artists but also amazing musicians. We are more than just a music venue. We offer various cultural activities such as movie screening and listening parties. Also, we learn the Busan Avant-Garde Blues Jam Day every other Wednesday, so please come by and check us out.
1: 오방가르드가 올해 벌써 8주년을 맞이하셨잖아요. 매년 5월 열리는 애니버서리 행사에 수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다 함께 오방가르드의 생일을 축하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는지 좀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2: 저희는 매년 5월 주말마다 직접 기획한 공연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 네.
2: 이번에는 15회의 공연, 39팀의 뮤지션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올해는 지역 아티스트와 서울권 뮤지션, 그리고 특별히 중국의 차이니즈 풋볼이 8년 만에 내한하면서 부산의 세이수미와 함께 파이널 쇼로 마무리를 지어서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1: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셨을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첫 시작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0: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진짜 첫 시작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의 첫 시작에 관객들이 8명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요새는 관객분들과 뮤지션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있는 게 제일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찾아주시는 분들에겐 정말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근데 또 돌이켜보면 저희는 8년 동안 늘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저희의 기반은 아티스트들과 관객들을 포함해서 항상 부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타 지역 뮤지션들과 매칭하거나 부산에 자주 오지 않는 그냥 유명한 뮤지션분들 단독 공연들을 진행하면서 지역 관객들에게 더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0: 또 부산을 이렇게 언급을 해주 셨는데 특별히 부산에 이런 공간을 마련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1: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요. 같이 운영하는 그 이승철 대표와 저 모두 오랫동안 부산 인디 문화와 서브컬처를 좋아해왔고요. 2018년도 오픈 당시에는 부산의 많은 문화 공간들이 현실적인 부분으로 사라지면서 저희끼리 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기왕 좋아하는 거는 빨리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공간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0: 실제로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정말 많은 아티스트분들 곳곳에서 오방가르드를 언급해주곤 하시더라고요. 아티스트가 아니라 공간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부산의 뭐 뮤직씬을 비롯한 예술씬이 좀 어떤 모습인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1: 이 질문이 저한테 되게 큰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0: 네.
1: 아무래도 지역씬 자체로 보면 음악뿐만 아니고 많은 지역 예술가들이 제한적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인프라나 인구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중앙이랑 확실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공간 같은 경우에도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객 같은 현실적인 부분들이 녹록치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나아가는 것 이거 자체가 지역 문화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부산 밴드들이 전국구로 작게는 수도권 라이브 클럽이나 크게는 서울권에 있는 큰 뮤직 페스티벌에서 출연을 하거나 그리고 해외 투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부산 밴드 네 팀이나 노미네이트가 되었고 실제로 두 팀이 수상을 했거든요.
0: 네네.
1: 사실 이런 부분들을 부산에 사는 모든 분들이 오히려 더 주목을 해주시고 관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 씬의 대중들이 좀 든든하게 서포트를 해주셔야 저희 공간들도 어떻게 보면 다양한 기획이나 시도들을 선보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자생하는 부산 문화라는 말 자체가 되게 멋있고 이상적이잖아요. 근데 가끔은 부산 사시는 모든 분들이 팀 부산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아마 지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미 오방가르드를 다녀와 보시고 너무 반갑게 인터뷰를 듣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오방가르드에 가보지 못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오방가르드는 이런 공간이다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사실은 제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 그리고 부담없이 음악을 즐기러 찾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게 이런 라이브 공간의 매력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분들의 부담감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혼자 공연 보러 가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관람이라는 과정 자체가 즐기는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긴장을 풀고 또 공연을 보다 보면 그곳에 있는 분들 모두가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다시 오고 싶은 곳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0: 저도 실제로 5월 한 달 동안 있었던 오방가르드의 생일 파티를 너무 즐겁게 즐겼는데요. 또 6월에도 마침 아주 특별한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1: 다가오는 6월 10일 금요일 저녁 9시 프랑스 뮤지션 멜의 부산 투어가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페트드럼 뮤지크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밴드는 두 대의 드럼과 큰 모듈라 신스 구성이 특징으로 기존의 밴드셋의 정형을 비트는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멜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한 단어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프랑스어로 이게 맷돌이라는 뜻이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두 대의 드럼이 마주보고 연주를 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모듈라 신스와 기타 플레이가 연주되면서 이게 마치 맷돌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이런 와. 뮤지션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2024년에 이미 한국을 방문하셨었어요. DMG 피스트레인 페스티벌에서 저희들이 이분들 공연을 직접 보고 왔거든요. 무대 위에 두 대의 드럼이 만들어내는 특유의 비트가 있는데 굉장히 박진감이 넘치고 그 에너지틱한 음악을 연주를 합니다.
0: 맷돌 비트에 사로잡히신 거군요.
1: 그렇죠. 그래서 오방가르드 최초로 더블 드럼 셋을 세팅할 예정이거든요.
0: 와 쉽지 않은 일인데.
1: 그러니까요. 와. 그래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가 모여서 다 같이 즐겨주셨으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방가르드를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 혹은 좋아하시는 영단어를 하나 골라주신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1: 인디 음악, 인디 문화라고들 하잖아요. 인디라는 단어는 사실 인디펜던트의 약자거든요. 말 그대로 오방가르드는 인디펜던트한 공간이에요. 오방가르드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음악을 느끼고 그리고 즐기는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0: 오늘 이렇게 자리해주시고 귀한 얘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On the Mic, Made in 부산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웰컴 투 부산.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화 방송.
1: Still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3: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The time is now 6 o'clock.

0: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5: Want to be a friend of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6: chance. I call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7:00 o'clock.

0: more condensed version. 특히 That's 한국 right.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물막이판을 그렇죠. 설치해 놓는 경우가 많죠.
1: All right. Well, let's get into some expressions. 네, 첫 번째 표현은 it's we hear it a lot. 명사형으로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Target.
0: 네, 타겟이라고 하죠. Target.
1: 네, 타겟 목표나 대상이라는 뜻인데요. 뉴스에서는 동사로 쓰였어요. The program targets homes, commercial properties, and apartment buildings. 지원 대상은 주택과 상가, 아파트 등입니다. 네, target 뒤에 어떤 뭐 사람이나 지역, 어떤 그룹이 나오면 그것을 대상으로 하다라는 뜻인데요. 또 무엇을 겨냥하다라는 뜻도 돼요. Yeah. So, I mean, it sounds a little bit aggressive to target something, mm-hmm. but it's not like used in that way.
0: It depends. Because 약간의 인터넷 용어 좀 유행어 정도로 Are you targeting me? I feel targeted.
1: Oh, that's right.
0: 이런 톤으로 얘기한다면 날 공격하는 거야? Uh-huh.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대부분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로 쓸 때는 you just 겨냥하다. You just target something.
1: Yeah.
0: That's the aim. So let's look at some expressions and examples.
1: So it's used quite a bit in advertisement. So this ad targets people in their 20s and 30s. 이 광고는 20대에서 30대를 겨냥하는 광고입니다. 네. 그리고 the campaign targets young voters. 이 캠페인은 젊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0: 그렇습니다. 이렇게. So even in daily lingo, for example, today I'm targeting my lower body.
1: 오, 자,
0: 오늘 운동 가서 하체를 이제 하체 중심으로 운동을 할 거예요. 역시 target 쓸 수 있죠.
1: Yes.
0: Leg day.
1: 또 이렇게 공공 정책이나 이런 지원 사업 얘기할 때 other expressions we can use is designed for or aimed at. So the program is designed for homes at risk of flooding.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0: That's right.
1: Okay, shall we move on to the next one?
0: Mm-hmm.
1: Outreach. The city will focus its outreach efforts on areas with a history of flood damage. 시는 예전에 침수 피해를 겪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이 지원 사업을 알리는 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Outreach. 일단 when I hear this word, it reminds me, it gives me literally the image of someone reaching out their hands.
0: 맞아요. 사실 이 outreach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동사를 뒤집어 보면 reach out, reach out to someone.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손을 뻗다 혹은 연락을 하다라는 동사에서 명사형으로 뒤집힌 거죠.
1: 맞습니다.
0: 스페이스 없이 이 경우는 outreach 한 단어로 씁니다.
1: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좀 담겨 있는 단어인데요.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어떤 중요한 정보를 알리거나 도움을 연결하는 활동을 말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뭐 홍보 활동, 안내 활동 이렇게 또 찾아가는 서비스 이럴 때 outreach라는 표현 쓰시면 되고요.
0: 그냥 찾아가는 서비스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Right.
1: 좋아요. All right, so some examples. Community outreach is important after a disaster. 재난 이후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이런 지원 활동, 찾아가는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0: Right, so community outreach is certainly an expression we hear quite a bit. 직접 우리 공공체 단체의 레벨에서 찾아가는 or youth outreach is also a common one. 뭔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에서 잘 쓸 수 있죠.
1: That's right. Another example is the hospital runs outreach programs for seniors. 그 병원은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outreach라는 단어는요. 뭔가 on paper 저희가 이론적으로 볼 때는 먼저 다가가거나 도움을 연결하는 활동이지만
1: Yeah.
0: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썼을 때는 찾아가는 서비스에서 종종 쓰이는 표현입니다.
1: Yeah. Also, speaking of this word, we talked about reaching out, you know, the action of reaching out to someone. I think it's interesting that it's also used for when we, contact people. So, Kaylee, I have a question for you. Are you good at reaching out to your friends and loved ones? 연락 좀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0: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막 제가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I think I'm the person to reach out first, usually.
1: I like that because I do that too. But I noticed that my brother, who has a ton of friends, he's never the one to reach out first.
0: Interesting.
1: So yeah, I think some dynamics. I guess so, yeah. All right then, before we move on, let's listen to the clip once again.
2: Busan City is launching a flood barrier installation support program in cooperation with its 16 district and county governments to help prevent flooding during the summer rainy season. The program targets homes, commercial properties,

0: Expert Insights. Yes, 최근의 주요 이슈들과 관련 표현들, Morning Wave in Busan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배워보는 Expert Insights 시간입니다. 네, 6월 3일 대선이 끝나고 이제 그 여파가 정치권으로 퍼지고 있죠. 모닝웨이브 부산에서는 6월 3일과 4일 선거특집과 그 다음날 결과를 다뤘는데요. 이 결과 분석 한국외대의 김병주 교수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6월 4일 아침 방송이었고요. 선거 다음날 아침 기준으로 주목할 만한 점 전문가의 시선으로 들어보시죠.
1: I guess a landslide victory has been, you know, being forecasted for a long time. Question has been how big the landslide would be. What's happening, what has happened in Gyeongnam area, for instance, province, what's happening right now as we speak in Seoul, those are surprises. You know, lots of things were being said, but the big question was whether will we see the repetition of 2018 on the foothold of the impeachment for Park Geun-hye, TK area, Gyeongbok and Daegu remained in the under the control of conservative government, but everything else, everywhere else, went under the control of Democratic Party. So, you know, by elec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14 districts, you know, had by elections, and in out of 14, Democratic Party had 13 seats there, but now they ended up having 9 instead of 13, and PPP got 4 seats. There and an independent seat one there also seemed to be conservative as well. So with these exceptions seem to mean a lot of different things. But in the big picture, of course, to answer your question, the landslide, which is in fact means that the positive approval for the Lee government.
0: 네, 이 여당의 압승은 꽤 오래 전부터 점쳐져 왔다. 질문은 얼마나 압승일지가 관건이었다라는 전문가의 분석이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서울과 경남의 국민의힘 후보들의 승리는 어느 정도는 놀라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어느 정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2018년 지방선거에서 TK 대구 경북 지역만 보수 정권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민주당으로 간 때와 비슷하다는 비교도 있었는데요. 또한 국회의원의 재보궐선거가 있었던 14개의 지역에서는 13개로 시작했던 민주당의 여당 의석이 9석으로 줄고 국민의힘은 4석 또 무소속은 1석으로 바뀌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큰 그림을 보자면 민주당의 압승이 맞다. 또 이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초기 분석이었습니다. So the term we heard a lot was landslide. 자, landslide, 자연재해로 산사태라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선거에서 산사태처럼 지반이 바뀌거나 휩쓰는 듯한 승리, 즉 압승을 얘기할 때도 a landslide victory라고 씁니다. So we can say this was a landslide. 그렇다면 압승이었다. A landslide victory. 혹은 the DP won by a landslide.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정도의 사용법이 가능합니다. Another weather-related issue, forecast. 자, cast 무엇인가를 들이우는 건데요. for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즉 기상예보나 예측을 얘기하죠. 예측하다 혹은 예측이라는 뜻이지만 보편적으로는 기상예보, weather forecast에 많이 쓰게 되는데요. So we can say you should check the weather forecast for rain. 비가 오나 기상예보를 확인해 보자. 하지만 here, the professor said, it's been forecast for a while that the DP would win. 네, 현재의 이런 정치적인 시국을 봤을 때 여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게 점쳐지고 있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So first, we went through the Democratic Party. Now let's look at what the election results mean.

0: for the opposition PPP.
1: Current party leader Jang Dong-hyuk has disappointed people big time by sticking to hanging on to the extreme right of the political spectrum, as I said, and that has been fully disapproved by the people. And the people like Han Dong-won, who brought a big surprise victory in Bukgukap district in Busan, for instance.
2: Yes.
1: And as we speak, I understand Oh Se-won in Seoul is leading with a razor-thin margin. These names will probably challenge big time and trying to bring in big change in possibly the way more people expect of the the Conservative Party, People Power Party. So the result shows people have not given up completely on the Conservative Party, and they have a tall order in terms of rebuilding the party and rebuilding the basis for conservative side of politics, which Korean people still care greatly about in terms of balance.
0: 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야당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극우나 친윤 포지션을 고수하며 지지층을 어느 정도 실망시킨 부분이 있다. 또한 북갑의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승리, 또 오세훈 후보가 방송 당시의 기준으로 박빙의 상황에서 이기고 있었던 상황을 보면 이 선거 이후에 한동훈과 오세훈은 장동혁 대표의 체제에 도전하고 또 야당의 변화를 촉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And we are already seeing this to a certain extent. 네, 특히 오세훈 후보의 승리는요. 아직까지 국민들이 보수당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는 명령과도 같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Because again, democracy is all about balance. So at that point, and we now know this is a definitive Oh Se-won victory, but it was with a razor-thin margin. Razor-thin, razor, 이 면도날을 얘기하죠. R-A-Z-O-R, 그 뒤에 thin, 얇은을 붙여서 형용사로 쓰이게 되는데요. 이 면도날처럼 얇은, 즉 어떤 승부에서는 박빙을 얘기할 때 razor-thin margin이라고 얘기합니다. So he won with a razor-thin margin. Margin, 굉장히 아슬아슬한 투표의 차이로 승리했다. Or we can even say the profit margins are a razor thin. 뭔가 수익이 굉장히 적은 편이다. Razor thin. Another expression, a tall order. 자, 주문은 주문인데요. 키가 굉장히 크다, 뭔가 도달하기 힘들다라는 뉘앙스죠. 하기 힘든 주문, 무리한 요구 혹은 난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o the professor says the conservatives, they have a tall order to rebuild the basis. 자, 국민들이 이 보수층에게 rebuild the basis, 다시 재건해야 한다는 어려운 주문 혹은 어려운 명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But what about in non-politics? You could say if your boss wants this by the end of day. 자, EOD,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 이걸 맞춰라. You know, that might be a tall order.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That might be a tall order. Well, a tall order or not. This election definitely showed a subtle balance in what the voters want. And truly, democracy is all about that balance. Let's move on. 네,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준으로 미국은 지금 졸업 시즌인데요. 이 졸업식에 IT CEO, 기업 사장 등이 졸업 연설하는 도중 AI 관련된 발언으로 학생들의 야유를 받는 영상들이 최근에 SNS에 퍼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업 시장으로 나가야 되는 대학 졸업생, 사회 초년생들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옆에 있는 서로가 아닌 AI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Let's find out more about this AI and the entry-level job market with Professor Orly Lobel at the University of San Diego. 네, AI가 job market, 노동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3: Absolutely what you presented, these two spectrums of an apocalypse and no, it's not really going to change a lot. I think the truth is, as always, somewhere in between. There is a lot of change underway. What's different from previous industrial revolutions is that AI is changing and will be even more changing jobs all the way to the top, meaning it's not just menial, low-skilled workers that are affected, but really the most skilled professions, so physicians.

0: attorneys and architects and computer programmers, all of our jobs are changing with this vast potential and rapid acceleration of AI.
1: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나의 직업에 따라서 AI가 노동계에 끼치는 영향?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대, 정말 재앙적일 정도로 크다. 이렇게 극하게 나눠져 있죠. 하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항상 그렇듯이 진실은 그 사이에 있고 또한 AI로 인해서 이 노동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산업혁명들이 있었지만 이 AI 혁명은 가장 아래에 있는 저숙련 노동자들의 직업뿐만 아닌 이 노동계 탑에 있을 법한 전문직, 의사, 변호사, 프로그래머 같은 전문직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So some people say, you know, the AI, impact of the AI on the labor market is apocalyptic. 자, apocalypse, A-P-O-C-A-L-Y-P-S-E.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The four horsemen of the apocalypse, 세상의 종말. 뜻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그리스 신화라던가 성경이라던가 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일상생활로 스며들게 되는 표현 중에 하나죠. 그래서 파멸이나 종말 대재앙들을 뜻하는 apocalypse. 조금 더 순화시켜서 apocalyptic 재앙적인이라는 형용사로도 쓰이게 됩니다. So some people think AI is going to bring an apocalypse to the job market. 이렇게 쓰이곤 하죠. Another term is menial, M-E-N-I-A-L, menial. 하찮은 혹은 단순한이라는 표현인데요. 중세시대에 시종들이 하는 일에서 시작돼서 천한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됐지만 또 이렇게 계급사회에서 사회가 변하면서 기술이나 높은 레벨의 교육이 필요 없는 의미로 혹은 단순 노동, menial labor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So, not having skill, not having highly technical skill is menial.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menial labor, 조금 단순 노동부터 professional specialized job, 전문직도 대체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직군,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0: I think that customer service industries are very much affected. So all the kind of automated chatbots, anything that is more, can be done kind of more in mundane way, automated formats and
1: sure.
0: repetitive, the low-hanging fruit, I think things that require more interpersonal skills, more creativity, there will always be a role for human work in
1: yes.
0: that sense. We need to think what is really the core, the heart of the profession, why we have different positions to begin with, what are the tasks that can be automated, and what is the kind of kernel of the humane that remains. So like physicians, my father is an eye surgeon, and he went into the profession to have that connection, to be a healer. And I think that's irreplaceable to have that human connection. But a lot of things that the naked eye cannot diagnose or cannot process, the computer powers of AI to connect, you know, so much data and to see patterns, those are things that we should really embrace.
1: So 여러분 이미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CS, customer service, 환불 받으려고 할 때 사람과 통화하기보다는 챗봇과 대화하신 경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자동 챗봇 등으로 이미 고객 서비스 업계가 많은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이거나 자동화될 수 있는 직업들 쉽게 사라진다는 전망인데요. 하지만 또 반대로 창조적이거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스킬이 필요한 직업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직업들이 애초에 생겨났는지 이 직업의 core, kernel, 심장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 인간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네요. So let's look at the kernel. What's at the kernel or the core of the jobs? K-E-R-N-E-L, kernel, 알맹이나 핵심, 씨앗들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팝콘 튀길 때 그 팝콘 봉지 가장 아래에 있는 옥수수 알갱이, kernel, the popcorn kernel, 혹은 핵심, a kernel of truth. 뭔가 이 과장된 이야기 속에 하나의 진실을

진리를 얘기할 때도 a kernel of truth라고 합니다. And our final word is humane. 자, human에다가 e를 끝에 붙였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발음이 humane. 인간적인, 하지만 단순히 인간, human의 그런 뜻이 아닌 자비가 있고 다정하고 인정 있는 humane, 긍정적인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So for example, there are humane traps. 뭔가 사냥을 할 때 이 동물들에게 부상을 입히지 않는 그런 덫을 보고 humane trap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So the professor said, what is the kernel of the humane that remains? 이 직업 안에 인간적인 핵심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었죠. So yes, the kernel of the humane. That's a really important message to take with us as we are dealing with or struggl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So let's mull that over and take a song break. This is Letter by Milena.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2: 청년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로 직접 만드는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3: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2: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 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3: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gu District and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2: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3: Open to any Busan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2: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 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The time is now 9 o'clock.
8: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김밥가게 박 사장님도 문구점 김 사장님도 우리 부산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 동네 작은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우리 부산의 경제를 키워가는 한 걸음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 The time is now 11 o'clock.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청년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로 직접 만드는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2: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1: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 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2: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gu District and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1: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2: Open to any Busan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1: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 Hi everyone,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a little guilty?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 But if we practice good driving etiquette, we can all become gentler beings. Here are two things to keep in mind. First up, when you're changing lanes, make sure to use your blinker. And second, although I do love getting text messages from all of you, don't text and drive. That's a no-no. Good driving etiquette equals safety for al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1: Still,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점심 급식도 맛있게 먹어요. 자, 한 명씩 와서 밥 받아가세요.
4: Hello. Today I want to eat many many meat. 많이 주세요.
2: 아이고, 그래요. 자, 여기 밥도 이렇게 많이 주고, 자, 고기랑 채소도 많이 먹어요.
4: This meat, it's too fatty. I don't like this part. Can I have some other meat, please?
2: 왜 안 가요? 뒤에 친구도 급식 받아야 되는데. 아, 내 정신 좀 봐라. 맛있게 먹으라고 안 해줘서 그렇구나. 자, 우리 친구 맛있게 먹어요.
4: No, not that. This meat too greasy. I want other meat.
2: 우리 어린이 친구가 편식을 하는가 봐. 안 돼요. 골고루 먹어야지요. 그래야 키도 쑥쑥 크지. 자, 다음 친구.
4: No, I just want other meat. No fat. Another cut, please.
2: 아이고, 자, 어린이 친구. 골고루 안 먹으면 No, Santa. 산타 할아버지가 안 오실 텐데. 얼른 가서 먹어요. 알았지요?
4: I don't want fatty meat. Another cut, please.
2: 아, 미트. 미트 빼달라고. 오케이. 자,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오케이.
4: No, I want meat. Why did you take away my meat? 아!
2: 아이고, 아이고. 왜 울까요, 우리 친구가? 밥도 많아서 다 못 먹겠어요. 알았어요. 밥도 반의 반만. 그 반의 반만 줄게요. 자, 다음 친구.
4: My 고기!
2: 오늘 배워볼 표현, 고기의 지방이 너무

0: 많아요. 영어로 뭐라고요?
1: The meat is too fatty. The meat is too fatty.
0: The meat is too fatty.
1: 고기의 부위를 cut이라고 하는데요. 기름기, 즉 지방이 많은 부위는 fatty, 지방이 없는 부위는 lean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주문했는데 지방이 많아서 지방 없는 부위로 주세요라고 하고 싶다면 This meat is too fatty. I would like a lean cut, please.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고기에 지방이 너무 많아요.
1: The meat is too fatty.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2: See you tomorrow.
3: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4: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 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5: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0: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목소리와 아이디어로 직접 만드는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2: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1: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 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2: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u District and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1: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2: Open to any Busan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1: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It's time for some Monday groove because 조태준 is in the house.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진짜 닮았어요, 오늘.
1: 어, 예.
0: 우리 가족 같아요.
1: 어, 그러니까.
0: 오, good. So smart.
1: 예, smart.
0: 한 느낌.
1: 예.
0: 아, 진짜, 맞습니다. 진짜, 진짜 안경이에요?
1: 예, 진짜 안경.
0: 좀 바꾸자. 아. Let's see. Let me see your 안경. 아, 이게 진짜 안경 아닌데요. Oh, good.
1: 예. 어, 예. 바꾸자.
0: Oh, nice.
1: 네.
0: 근데 these are not real.
1: 네.
0: 아, 그냥 플라스틱.
1: 이거 그거 안경이에요.
0: 패션?
1: 그 보안경. 모니터
0: 보안경?
1: 모니터.
0: 아.
1: 모니터를 보거나 이런 아. 거 할 때 이렇게 차단해 주는 아. 안경이에요.
0: 네. 내 거는 그냥 더러워요. 미안해요.
1: 어, 제 것도 못마치게 더러웠어요. 저 뿌옇지 않았어요.
0: 괜찮아, 괜찮아요.
1: 네, 맞아요.
0: 자,
1: 네.
0: This is Monday Groove.
1: 예.
0: 아, 조태준 선생님이 영어 좀 배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 우리는 중간중간에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So this segment is with our guest TJ 조태준 who is the leader and yeah. the, what do you say, leader? The main man?
1: Band.
0: The leader of Busan little. Groove.
1: Yeah.
0: So we're going to turn TJ into a global star to, well, by giving him some English expressions. And of course, the main reason we're here is because he's going to sing us a song. 여러분, 우리는 영어도 배우는데 우리는 main, 뭐 좋은 이유 역시 노래 듣고 싶은 거죠.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그거는 제일 큰 선물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So let's get into it. 우리는 시작. 뭐 시작으로부터 공트 있죠. 네. 그래서 해볼까요?
1: 예. Yeah. Yeah. 와, 이거가 이 가수들이 다 모이는 대기실인가 봐. 이야, 내 말고도 이 유명한 가수들이 많은가 봐. 오, 저 사람 그 로라 아이가. 와, 오, 저 사람도 되게 유명한데. 야, 막 천지 백갈이네. 와, 좋네.
0: Oh, hi, TJ from Busan Groove, oh. right? Oh, what's up?
1: Oh, what's up? Oh, 왔지. Oh, 뭐 what's up? Oh, put your hands up. 뭐 이런 손을 들라고? Yeah. Oh, 안녕.
0: Did you say put my hands up? No. I mean, like, what's up, TJ? Hey, TJ, what's up? You know,
1: what's up?
0: Yeah.
1: 왔지.
0: What?
1: 아, 내가 뭐라고
0: what?
1: 해야 되지? What's up, man? Yeah, beautiful, Laura. Yeah.
0: 아 재밌네.
1: Yeah.
0: 여기 진짜 잘하시네요.
1: 아니 그 아니 아니에요.
0: He's such a good actor. I love it. What's up? 왔다? 왔지?
1: 아 이거는 평소 때 제 그 자주 있는 일이.

0: 그러니까 잘 모르겠을 때 그냥 답답할 때가 많으니까 영어.
1: 그래서 마음대로 네. 그냥 대답하세요.
0: 네.
1: 아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0: 그냥 허그예요.
1: 예. 그래 네. 맞아요. You can use a body language. So 네. basically in this skit, you were in the waiting room. Someone greeted you, and that person was me actually. But before we get into that, 혹시 우리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네, TJC가 네.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네, 자기소개 네.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0: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조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1: 자, 태준 씨.
0: 예. 예.
1: 이제 지금까지 좀 자기소개를 배우셨죠?
0: 네, 네.
1: 네, 그러면은 영어로 해주세요.
0: 아. 아.
1: 갑자기.
0: Hello, my name is TJ.
1: That's good.
0: Yeah, that's yeah.
1: What is the name of your band?
0: Busan Groove. From Busan Groove.
1: Mm-hmm.
0: Yeah, my name is TJ from Busan Groove. Leader.
1: Mm-hmm.
0: Yeah.
1: Good.
0: It's okay.
1: Yeah. Yeah.
0: Yeah.
1: Perfect.
0: Yeah.
1: Yeah. 근데 웃긴 게 싱어송라이터.
0: 싱어송라이터.
1: 근데 그거는 한국어로 얘기를 했는데 왜 영어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거는 영어인데.
0: 아 그렇구나.
1: 그냥
0: 울렁증 그냥 있어요 제가 영어.
1: 당황스럽네.
0: 그런
1: 것 같아요. 너무 네, 미안해요.
0: 아니요,
1: 진짜
0: 아니요,
1: 잘했어요.
0: 아닙니다.
1: 잘했어요. 네. 자, so in we do this every week. 매주 이렇게 월요일. TJ 씨가 진짜 당황스럽게 네. 우리는 영어 가르치는 거예요.
0: 네.
1: So earlier in the skit, you were in the waiting room. Then someone, me, greeted you. Hey, TJ, what's up? So I said that. 그래서 대기실에 있었는데 내가 인사했는데 내가 뭐라고 했어요?
0: What's up?
1: What's up? 근데 무슨 yeah. 말이지?
0: What's up이 뭐해?
1: 뭐해?
0: 뭐 이런 건가?
1: 네. What's up은 뭐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What's up, man? What's up? 그거는 약간 잘 지냈어요?
0: 아,
1: 그런 느낌이에요.
0: 예.
1: 혹시 오랜만에 뭐 다시 만나고 What's up? 뭐 잘 지내셨니? 그리고 뭐 하고 있니? 최근에 별일이 없니? 그런 다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0: 오, 예. How are you? 이 비슷한 거죠.
1: 맞아요.
0: 예.
1: Perfect. Yeah. So you can say what's up pretty much for everything. 근데 완전 informal한 느낌입니다.
0: 아.
1: What's up이라는 거는 친구 사이에 하면 괜찮아요.
0: 예.
1: 예를 들면 선배한테 선배는 뭐 친하면 괜찮아요. 근데
0: 교수님.
1: 교수님한테 요 교수님 what's up? No.
0: 오.
1: No, thank you.
0: Oh, yeah.
1: Don't do that one. 그래서
0: 교수님한테 좀 공손하게는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1: Oh, how are you?
0: How are you?
1: Nice to see you.
0: Nice to see you.
1: 아 근데 이게는 항상 그 영어 배우시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Nice to meet you. 근데 nice to meet you 하는 말이 한 번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0: Yeah.
1: Hi, nice to meet you again. 두 번, 세 번, 네 번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처음 뵙겠습니다. Nice to meet you. 똑같은 말입니다.
0: 아.
1: 처음이라서 그래요.
0: 네.
1: 또 하고 싶으면 Nice to see you.
0: Nice to see you.
1: Yeah.
0: 아, 네.
1: Okay, 추가, 보너스.
0: Nice okay. to see you, Laura.
1: Nice to see you
0: yeah,
1: too.
0: Yeah.
1: I like your glasses.
0: Ah, me too.
1: Thank you.
0: Yeah. you're like glasses.
1: Yeah. yeah. 그러면은 What's up 하고 뭐 Nice to see you, How are you 그런 거를 다 비슷한 느낌인데 중요한 거는 말하는 것보다 분위기. 그래서 yeah. 궁금한 거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그 TJ 씨의 뭐 공연 올 때 관람 하러 올 때 관람 맞아요? 그냥 보러 올 때?
0: 보러 올 때.
1: 보러 올 때 뭐라고 해요? Hello. Nice to see you. 뭐 어떻게 인사해요?
0: Hello. Nice to meet you. We are Busan Groove. TJM Busan Groove.
1: 좋아요.
0: Please enjoy.
1: Please enjoy. 그거는 yeah. 진짜 퍼펙트입니다.
0: 아,
1: 나를 필요 없어요, 이제.
0: 아, 아니요. 아니요.
1: 나를 진짜 필요 없어요.
0: Yeah.
1: 아, 근데 갑자기 예를 들면 외국 사람들이 TJ 씨한테 와서
0: 네, 네.
1: Hey TJ. I loved your song. How are you? 당황스럽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대답하세요?

0: How are you? Yeah.
1: Good.
2: Good.
0: I'm good. Yeah. Nice to meet you. 처음 보는 사람이면.
2: 처음 보는 사람이면. 근데 몇 번
0: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good to see you 해도 돼. Nice to see you 해도 돼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2: 맞아요. 아, 네. 맞아요. 네. Nice to meet you는 무조건 처음 보는 사람이고요. Nice to see you는 누구한테. 아하. 누구나. 네네. 진짜 상관없어요.
0: 오, 그게 더 좋은 말이네요.
2: 그래서 나 궁금한 거 있어요. 주말에, so at the weekend, you did a performance, yeah, right? Yeah. And then also a talk show?
0: 네, 맞아요. 네.
2: 근데 거기 외국인 있었어요?
0: 외국인 my friend 있었어요. 아. 네, 우리 드럼 치는 이바일로 라는 친구 있었어요.
2: 같이 네. 있었어요?
0: 네, 같이 있었어요.
2: 근데 걔 왜 외국인 없었어요? 응? So apart from your friend, there was no other foreigners? 외국인, 다른 외국인 없었어요?
0: 다른 외국인 있었던 것도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2: 근데 궁금합니다.
0: 네네.
2: 영어도 인사하셨어요? 아니요.
0: 아, 영어 인사는...
2: 영어 인사 안 했어요 그때?
0: 아, 네. 왜 그랬지?
2: 왜 그랬지로.
0: 그러니까.
2: 아이고, TJ 씨. 네. 영어 배우는 이유는 뭐지?
0: 맞아, 써먹어야 돼. 아, 맞아, 맞아. 내가 이번에 놓쳤네.
2: 아니, 아니, 아니. 그, 좋아요, 그, 네. 좋아요. 근데 외국인 멤버들도 같이 공연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해요?
0: 네, 뭐라고 하지? 아우, 잘 지냈어요. 한국말로 하는 것 같아요.
2: 아, 진짜로? 네. 그래서 이 외국 사람들은 한국말 할 수 있어요?
0: 외국 사람들은 영어로 하고 저는 한국말로 하고.
2: 역시 글로벌 도시 부산.
0: 네.
2: So you speak Korean, they speak English, but you know what each other are saying.
0: 맞아요. 네.
2: Yeah, that's the thing. We don't really need to speak each other's language. However, okay. 그래서 오늘 TJ 씨 진짜 꼭 배우고 싶은 몇 마디가 있어요?
0: 오늘은 그래서 우리 재수 이렇게 나눴지만 외국인들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nice to meet you 하고 nice to see you 이렇게 아는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한대 했는데 그렇게 조금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좀 배우고 싶어요. 네.
2: 아, 그러면 더, 조금 더 반갑게
0: 하이보다 좀 더 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2: 하이보다
0: 하이. 맞아. 하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이.
2: 근데 하이는 진짜 제일 자연스러워요. So you want to know something that's a little bit more warm or friendly than saying hi. But hi is really warm, really friendly, really normal. 그래서 내 생각에는 hi, great to see you.
0: Hi, great to see you. Great to see you. 네.
2: Yeah. 좀 더 신나게 하고 싶다면 oh my gosh, hi. 이렇게 완전 뭐 느낌으로 와, oh my gosh, hi, nice to see you. 이렇게 목소리 톤도 업하고 중요한 거는 네. 말보다 목소리, 뭐 톤,
0: 표정이죠.
2: 소리,
0: 맞아요.
2: 표정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2: 네. 우리는 뭐 부산 사투리 할 때 맛있다 이거 에이. 진짜 이렇게 맛있다. 어느 정도 맛있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와 맛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진짜 맛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0: 예.
2: 그래서 뭐 영어처럼 뭐 그 영어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Hi, great to see you. 그래서
0: Hi, great to see you.
2: Hi, great to see you is perfect.
0: Great to see you.
2: Yeah. 아니면 great to meet you. 근데 자주 만나는 사람이든 아니면 처음 만나는 사람이든 great to see you, perfect이에요.
0: 아, yeah. great to see you.
2: Yeah. yeah. Okay. 또는? 또 있어요? 배우고 싶은 거? 없어요?
0: 네.
2: 빼버릴까? 없어요?
0: 뭐가 있었지?
2: 있으면 알려줄게요. 없으면 괜찮아요.
0: 그러니까 what's up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2: What's up
0: 많이 하면 what's up은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좋아?
2: 네. 어려워요. 사실은 WhatsApp 하는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만 하는 것 같아요.
0: 네.
2: Hey, what's up? Hey, TJ, what's up? 나는 사실은 나는 몇 살 아줌마라서 내가 WhatsApp이라고 하면 왜? 무슨 일 있어?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 What's up?

0: love it. 아 근데 우리 후추님은 와사비라고 누가 물으면 Oh, how do you do, mister? How have you been keeping? 이라고 퀸즈 잉글리시 대답을 근데 그런 말을 누구 진짜 밤티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누가 그렇게 말하는지 잘 모릅니다. What's up이라고 하면 좀 캐주얼하게, 좀 행복하게, 자유롭게 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잘 배웠어요.
1: 아 감사해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친근하게 이야기하면 What's up이 이제 친근하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표정으로 네. I'm great. What's up with you?
0: Perfect.
1: Yeah.
0: 아, TJ 씨 너무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1: 예, 다음 주 뵙겠습니다.
0: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J. That was Monday Groove. We'll see you again next Monday. Good, good. And then up next, let me play you another song. 17's Oh My.

0: ourselves. All three of us bringing ourselves. And the least said about that, the better, I think. All right, but first, let's get into it. This is On The Mic and My Life, My English.
1: Welcome to On The Mic, Made In Busan. 오늘은 부산의 숨은 보석들을 소개하는 라이브 클럽 오방가르드의 정아윤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Hello everyone, I'm Ayun Jung, the co-owner of Avant-Garde, a cultural space located in a KSU area here in Busan. At Avant-Garde, we host live music shows every weekend, featuring not only local artists, but also amazing musicians. We are more than just a music venue. We offer various cultural activities, such as movie screening and listening parties. Also, we learn the Busan Avant-Garde Blues Jam Day every other Wednesday, so please come by and check us out.
1: 오방가르드가 올해 벌써 8주년을 맞이하셨잖아요. 매년 5월 열리는 애니버서리 행사에 수많은 아티스트분들이 다 함께 오방가르드의 생일을 축하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는지 좀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2: 저희는 매년 5월 주말마다 직접 기획한 공연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 네.
2: 이번에는 15회의 공연, 39팀의 뮤지션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올해는 지역 아티스트와 서울권 뮤지션, 그리고 특별히 중국의 차이니즈 풋볼이 8년 만에 내한하면서 부산의 세이수미와 함께 파이널 쇼로 마무리를 지어서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1: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셨을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첫 시작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2: 진짜 첫 시작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의 첫 시작의 관객들이 8명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요새는 관객분들과 뮤지션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있는 게 제일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찾아주시는 분들에겐 정말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근데 또 돌이켜보면 저희는 8년 동안 늘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저희의 기반은 아티스트들과 관객들을 포함해서 항상 부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타지역 뮤지션들과 매칭하거나 부산에 자주 오지 않는 그냥 유명한 뮤지션분들 단독 공연들을 진행하면서 지역 관객들에게 더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1: 또 부산을 이렇게 언급을 해주 셨는데 특별히 부산에 이런 공간을 마련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2: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요, 같이 운영하는 그 이승철 대표와 저 모두 오랫동안 부산 인디 문화와 서브컬처를 좋아해왔고요. 2018년도 오픈 당시에는 부산의 많은 문화 공간들이 현실적인 부분으로 사라지면서 저희끼리 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기왕 좋아하는 거는 빨리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공간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1: 실제로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정말 많은 아티스트분들 들이 곳곳에서 오방가르드를 언급해주곤 하시더라고요. 아티스트가 아니라 공간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부산의 뭐 뮤직씬을 비롯한 예술씬이 좀 어떤 모습인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2: 이 질문이 저한테 되게 큰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1: 네.
2: 아무래도 지역씬 자체로 보면 음악뿐만 아니고 많은 지역 예술가들이 제한적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인프라나 인구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중앙이랑 확실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공간 같은 경우에도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객 같은 현실적인 부분들이 녹록치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나아가는 것, 이거 자체가 지역 문화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부산 밴드들이 전국구로, 작게는 수도권 라이브 클럽이나 크게는 서울권에 있는 큰 뮤직 페스티벌에서 출연을 하거나 그리고 해외 투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부산 밴드 네 팀이나 노미네이트가 되었고 실제로 두 팀이 수상을 했거든요.
1: 네네.
2: 사실 이런 부분들을 부산에 사는 모든 분들이 오히려 더 주목을 해주시고 관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 씬의 대중들이 좀 든든하게 서포트를 해주셔야 저희 공간들도 어떻게 보면 다양한 기획이나 시도들을 선보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자생하는 부산 문화라는 말 자체가 되게 멋있고 이상적이잖아요. 근데 가끔은 부산 사시는 모든 분들이 팀 부산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아마 지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미 오방가르드를 다녀와 보시고 너무 반갑게 인터뷰를 듣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오방가르드에 가보지 못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오방가르드는 이런 공간이다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2: 사실은 제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 그리고 부담없이 음악을 즐기러 찾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게 이런 라이브 공간의 매력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분들의 부담감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혼자 공연 보러 가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관람이라는 과정 자체가 즐기는 자신

0: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긴장을 풀고 또 공연을 보다 보면 그곳에 있는 분들 모두가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다시 오고 싶은 곳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 저도 실제로 5월 한달 동안 있었던 오방가르드의 생일 파티를 너무 즐겁게 즐겼는데요. 또 6월에도 마침 아주 특별한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0: 다가오는 6월 10일 금요일 저녁 9시 프랑스 뮤지션 멜의 부산 투어가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페트드랍 뮤지크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밴드는 두 대의 드럼과 큰 모듈라 신스 구성이 특징으로 기존의 밴드 셋의 정형을 비트는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멜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한 단어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프랑스어로 이게 맷돌이라는 뜻이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두 대의 드럼이 마주보고 연주를 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모듈라 신스와 기타 플레이가 연주되면서 이게 마치 맷돌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이런
1: 와.
0: 뮤지션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2024년에 이미 한국을 방문하셨었어요. DMG 피스트레인 페스티벌에서 저희들이 이분들 공연을 직접 보고 왔거든요. 무대 위에 두 대의 드럼이 만들어내는 특유의 비트가 있는데 굉장히 박진감이 넘치고 그 에너지틱한 음악을 연주를 합니다.
1: 맷돌 비트에 사로잡히신 거군요.
0: 그렇죠. 그래서 오방가르드 최초로 더블 드럼 셋을 세팅할 예정이거든요.
1: 와, 쉽지 않은 일인데.
0: 그러니까요.
1: 와.
0: 그래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가 모여서 다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방가르드를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 혹은 좋아하시는 영단어를 하나 골라주신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0: 인디 음악, 인디 문화라고들 하잖아요. 인디라는 단어는 사실 인디펜던트의 약자거든요. 말 그대로 오방가르드는 인디펜던트한 공간이에요. 오방가르드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음악을 느끼고 그리고 즐기는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1: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 귀한 얘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On the Mic, Made in 부산이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to you.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웰컴 투 부산.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ha Bangsan.
3: Want to be a friend of BFM Busan Yeongha Bangsong?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Busan Yeongha Bangsong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4: chance. I call him.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8:00.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자자, 오늘 여기 세트장 대여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씬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하위순 씨 이쪽으로 오셔서 이렇게 아시겠죠?
4: I'm really nervous. This is my very first film and I have to do well. Oh, but the pressure is huge.
2: 아이고, 또 긴장한 모양이네. 긴장 노노. 자, 가위 들고 이쪽으로 그 예술 아저씨 커트하면 됩니다.
4: But these scissors were used to cut samgyeopsal yesterday. They're a bit greasy. Is that okay?
2: 헤헤이, 진짜 그 가위로 삼겹살을 구울 때 쓰면 어떡합니까? 참나. 이거 저기 조연출, 우리 이 가위 새 소품 있어요? 없다고? 아이고 참, 뭐 어쩔 수 없지.
4: 아니 감독님, 지금 제가 샵에서 머리 하고 온 거 아시잖아요. 저 가위로 제 머리를 정말 직접 커트할 건 아니죠?
2: 에헤이, 걱정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뭐 영화 촬영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안심하세요. 자, 가위손 씨 여기로 오시고 큐 들어가면 눈 내리는 효과처럼 막 머리 자르는 흉내 내면 됩니다.
4: Okay, I'll do my best. But don't worry, these scissors didn't work well at all when I tried to cut samgyeopsal and hangjeongsal.
2: 자자, 다들 준비하시고 카메라 오케이? 오케이! 자, 레디, 액션!
5: Wait! 잠깐만! 아니, 가위손 배우님, 지금 머리를, 지금 제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신 거예요? 아니, 이게 뭐예요? Oh no!
2: 컷! 아니 잠깐, 가위로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런데 무슨 가위가 그렇게 잘 들어요? 일단 그 가위는 고기 먹으러 갈 때 꼭 가져갑시다.
5: 아니 감독님!
2: 오늘 배워볼 표현, 가위가 잘 안 들어요. 영어로 뭐라고요?
4: The scissors are dull. The scissors are dull.
2: The scissors are dull.
1: 가위는 날이 두 개이기 때문에 scissor 뒤에 s를 붙여서 scissors라고 합니다. 날이 있는 가위나 칼이 잘 안 들 때는 뭉툭하다라는 뜻의 dull을 쓰는데요. 반대로 가위가 아주 잘 되니까 조심하세요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se scissors are sharp. Be careful.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가위가 잘 안 들어요.
4: The scissors are dull.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6: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7: 우리가 부산입니다.
8: 우리가 부산입니다.
9: 우리가 부산입니다.
6: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